0: that a new future started today.
1: Have you ever dreamed of a time machine? Maybe that's the future.
2: I wish for a life with the earth.
3: I futuri non realizzati sono solo rami del passato, rami secchi.
4: 시작과 끝은 함께 만들어지고 그 과정 중에 생성되는 또 다른 것 또한 또 이 세상의 실 속에 짜여져 있으니 이래랑 그저 우리 길을 걸어가는 것 이상을 향해 분투하는 나를 믿고 자신을 그리고 그리고 설렘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
5: 이상을 향해
6: Мои желания – настоящая демократия и сексуальная свобода.

0: 궁금하다고 생각한 순간이라 이미 빛이 뿅하니까 궁금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가 미래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사실 궁금해할 건 그때 지금 현재 순간과 같은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일지도 모르겠다. 무동 진동하지 않는 것, 음악 있고 빛이 없는 것, 시간 없는 것, 이렇게 고민할 시간도 없는 것, 언제 단 한 번 해도 단 하나라도 멈춰줬으면 좋겠다. 그러면 미래는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언제가 과거가 뭔지도 알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미래에만 살고 싶기도 하고 이쯤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.
1: 넘방 라디오.